0: 제자가마 5 라이헤딩 그방 7 0 백타투 테미스 미사멘테 9000.
1: Heading 17 to Sanamente 9000, JJ 1151.
0: Project 6030, fly heading 020, Vector 2, Timmy's, Dissamente, 8000.
2: Left 020, 8000, Sector Dependent, Project 6030.

0: 교포체파 원어투 어프로칭 구리 메이테인 플라레벨 150 위드 유니폼
1: 63번한테 도쿄 어프로칭 베이 34 라이트 크리아디아 스완 탕고 아래다
0: 러닝 34 라이트 클리어 스완 투 탱고 어라이벌 63원어투
1: Airbus 1164, descend maintain 6000.
2: Descend maintain 6000, Airbus 1164.

0: 여기서 112 콘택트 레이더 120 데시멀 2.
1: 레이더 120 데시멀 2, 에프나
0: 112. 페르마이더 6번 리크라 디렉터 엘가 디사멘테 9000.
2: Direct to position Elgar and descent 9000. Confirm KLM 861.
3: Tokyo approach RPC 34A, leaving Flight 274, descending Flight 240, heading 110. Narita, information ready for?
0: Tokyo 34A, Tokyo approach, specialist 2 down the 34A, descent 10 Flight 150.
3: Send Flight 150, RPC 348.
0: Tokyo 34A, down the 34A.
3: Down 34A, RPC 348.

0: 오래 전에 발표했 프라이헤딩 36로 백사스 대응 13회째 원조로다다.
1: 프라이헤딩 36로 디센더 원조로다다. 오렌지 라이너 522.
0: 시작기시 파크센터로 빅스가 디렉터 빅스텐 13회째 원조로다다.
2: 다이렉터 빅스텐 디센더 11000 에빛 570.

0: 방과 후 완도로만 도시 앞으로 지랑무의 345라이 프리헤르비 S버크 탐구 아라이버 야만카고 54 A 디사나마인텐 5000
1: 디사나마인텐 5000 야만카고 548
0: 오렌지라이너 640 리사나마인텐 10000
2: 디사나마인텐 10000 오렌지라이너 640

0: descent down to 6,000 United feet.
1: 홍콩 샤로이 28 디바이스 메인텐스 라이브 150.
2: 메인텐스 라이브
1: 150. 20.12 Tokyo approach. Expect ILS runway 34.
2: Tokyo approach. Japan ILS 34. Ready 150. 0. We have secure.
1: AP504,
3: after the 3-2-2-4-0 on Paris, AP504.